0: 이상 이상의 영신의원. 기다리고 더 하.
1: 좀 아프고 있고요.
2: Southbound in the 335, transfer from Kenosha for a ramp that's in the middle lane.